0: 사랑을 두드려보란 듯이 right now 아 비감 내 삶 그저 별한 그 아아 아프고 도움고 상관없어 can 아아 너랑 다 같이 I'm not my savior 내 가로워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No te desconectes, ya viene más música.
2: En la radio.
1: Cultura electrónica.
3: Música.